0: 아니 되게 대단하고 그 말이죠.
1: 나로. 어떤 허브?
2: 어, 그때요.
1: 나
2: 믿어버려.
1: 믿어.
2: 옛날에 이마가 맞아. 남방 이마
1: 허브.
2: 나
1: 막고. 나 막고. 아, 되게 나 빠져.
2: 어.
1: 그날로.
2: 나가 무서워 가지고. 어, 나. 나.
0: 대장도 이만해 그러게.
2: 아이, 거지니까. 짱나로
3: Yeah, yeah.